0: 남자답게 사고 죽어 크게
1: 예매인 슬라마프타 급하다 연하탄음 샤라한 이니 주마하냐 벗어나 누차판 펑어로 위시가 조하나 라디한 무쿠 텍스 코세코 라칸